0: 디 먼저 에어 홀 잡고 대탕 디니 자 되나 디야 디자 손에 디니 땡간주 그 시부 터샤바디 튜테네 손디 디니 간주 바지 줄스샤 디니 사지 시원기 튜르디 바 단조샤나랴 디디 전에 땡간주 표기 땡발라이나 시드는 내장샤 디니 개진 쳔보 레 디니 간주 표기 디니 쳄시레 시에소나 대회장 이제야 디니 콩 그진 첨부 이게 에퍼 미르키 디니 종교 체제 법아 디나랴 신은 이제 당 아주 가점 찍자면 임바 디니 시암 샘띵니 디니 대바다 규바 디니 창막이 톱되기 요리
1: 元朝通过这种方式，基本上是和平的把整个青藏高原藏族地区都拉到元朝的统治之下。
2: 八思巴不仅是藏传佛教的一代法王和著名的宗教活动家，更是一位对巩固西藏地区与中央政府的关系，促进汉藏、蒙藏经济文化交流，推动祖国统一和历史发展做出过杰出贡献的政治家。纵观其一生，不愧为中华民族历史上的杰出人物。萨迦寺一年一度为纪念八思巴的大法会正在进行，所有的僧侣都会向他们的第五祖八思巴祈请，他们一直在沿着八思巴和他的伯父萨迦班智达指引的方向前行。迦阳喇嘛也正是他们其中的一员。也许在下一次纪念八思巴的法会上，迦阳喇嘛撰写的八思巴传记将会呈现给这篇